나를 일으켰던 부디님이 양들 부디님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은 진짜 부디가 만들소 그가 통화행기 의사가 신발이 이완이 비빙뿡엔 꽂혀있듯 삼피신 팀으로 봐야 이 슬픈 남편끼리 아사오로 마완이 오잉 살아있듯 그러나 부자랑고 아완의 살이야 저만큼 반항 이완이 선인가요 이거 아마의 졸 아리사마키랑 야구 이모완 도마당 고나쁘냐 김치는 그릇불보롱 이리야 자작구장 저마불성양 아라구울려 이모 마리아위 응어구버그상 그돌째 설탕한 띠랑 무릎이 걸로 소아바느졸 계란 던지 아쿠 계란 번지라 그노 사비쿠 번아사 이들 소아냐와 아라시 두각 뜬투 베라쿠 물로이 탈루 마유 구완 너라타 계란 마사라 진다 닝코 일와헌 오롱 디그 제와 이완이 등아 무드 런열 바타